0: Chris Barker band 미기의 The Days 이시니까 때 미기의 늘나와 막는 또 거기 Dumping Manitoba가야 왔 미기 어쩌면 나와 아까 거의 그 지원 못 뺀다 나와 미기가 어쩌면은 Golf 미기 Golf Dolphin Lake Golf Reserve 미마 다음부터 뭐 내일 뛰어가는 시나백 민나와 왜 아마 그런지 뭐 내일 뛰어나스네 막 시작이 얘긴 가면은 되면 kita ando to min no chaw sime a ok netta to min want me see where an sina bek ne wap mak ha ge gin papa musen
1: listen to over 500 radio stations from anywhere in Canada with Radio Player Canada the must have app that's as Canadian as you are smart lovable easygoing fits in anywhere from early morning hockey practices to late night